0: 공공 상관없어 can I 너람 다 기치 I'm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는 이유인지
1: 来自 BTS 给你的小歌曲 Can I come over or over Cause it's not over Come over
2: They've been asking for this